0: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네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도 공급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날이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보수적인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주일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짬뽕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왜 목사님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고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법이 등장을 해요. 의식법과 또 시민법, 두독법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의식법은 주로 이런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 이 절기에 관한 규례라든지 또 제사,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이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요. 또 이 구약시대의 그런 절기들이 물론 어떤 절기들은 지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구약시대 지켰던 절기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어떤가요? 시민법은 우리가 이 모세의 그런 그 십계명이 쭉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이 시민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십계명 하나하나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구약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오계명이 나오는데 그 오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란 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시대에 그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우리가 사형을 받게 된다든지 도둑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문다든지 또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 가운데 이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 도덕법은 어떠냐는 거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의 그런 그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규례에 의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엿새 동안에 이 천지우주만물을 다 짓고 내가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도 아니고 시민법도 아니고 도덕법, 창조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리사를 뚝뚝 따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사사사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삐낀 다음에 후후 불고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지킵니다. 토라는 성문율법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성문으로 글로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한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는 율법을 적어놓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한 것이 이 게마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탈무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한 39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 중에 보면 절대로 안식일 날은 추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타작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절대로 키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안식일 날은 음식을 절대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트레이트로 네 가지를 다 어겼어요. 이삭을 뚝 땄어요.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싹싹싹 비볐어요. 타작을 했네요. 후후후 불었어요. 키질을 했어요. 입에 탁탁 털어놓네. 그 음식 만들어 먹은 거예요. 연달아서 네 가지를 규정을 어겼으니 저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율법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규정을 참 지키기를 참 원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음식 규례라든지 또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할례를 또 받는 거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 그것은 눈에 다 드러나고 안 지키는 것을 잘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 하루에 2천 걸음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글자를 써도 하루에 두 글자를 이상을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물건을 들어도 마른 무화과나무 이상 무게가 나간 걸 들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일단 들었으면 그 손만 사용해야지 그 손에 든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머리 나쁜 사람은 몰라서 범하기가 딱 쉬워요. 불을 켰으면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게 불을 켜고 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기가 막힌 것이 나오는 게 뭐죠? 층마다 씁니다. 50층이면 50층마다 다 서요. 이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그죠? 왜냐하면 이거 불을 켜고 끄는 것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 날은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왜?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불이 확 켜지죠. 닫으면 꺼지죠. 그러니까 안 못하는 거예요. 참 막 다급하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좀 열어달라고 그 안에 접병 좀 꺼내달라고 그런 일들이 우습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놨더니 이 사람들은 거꾸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세요.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화장실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걸 볼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싹 사라져버리고 웬 티슈가 눈앞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절대로 천을 찢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찢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티슈를 갖다 놨어요. 참 골치 아픈 나라네요. 그렇죠? 예, 좀 쉬라고 그랬더니 그거 지키느라고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도전해 오니까 왜 안식일날 추수했냐, 왜 안식일날 타작했냐, 왜 안식일날 키질했냐, 왜 음식 만들어 먹었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도망치다가 노비라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노비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막이 있고 옮겨 다녔는데 성막이 노베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날 안식일이에요. 이제 떡을 갈아, 이제 안식일날 떡을 새떡으로 갈아 이렇게 바꾸거든요.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바꾸는데 먹을 것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떡밖에는. 그랬더니 떡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아히멜렉이 줬습니다, 떡을. 근데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죽었나요? 더군다나 그것도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도 잡아야 되고 뭐 향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도 예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셔가지고 서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서로 여러분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이 내가 안 돌보면 죽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사랑과 의식이 붙어질 때는 사랑과 자비가 먼저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안식일이라 그러면 뭐 하냐고요? 선을 행해야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이 돌보고 병자 돌보고 마음 상한 사람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이 생명을 구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또 다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또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 있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상징하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 전하시고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뭔가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바로 이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아니라 첫날 바로 오늘이 바로 주일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알지만 주일이 첫 번째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가 그런가 그냥 달력을 봐도 아무 그냥 기억을 안 하셨던가 봐요. 진짜 달력을 보더니 맞네 진짜 주일이 첫 번째 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의 첫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놓고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려하였다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루터란 처치 같은 경우는 성만찬을 매주일마다 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개신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애찬을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꼭 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첫날에 연부라는 것이 나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너희들이 잘 모아뒀다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저들이 그렇게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미리 안 모아놓으면 내가 갈 때 허겁지겁 하려면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연부 잘 이렇게 해서 잘 모아놓을 것을 당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의 날은 바로 이 주일이에요. 바로 주일날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더 이상 박해는 그때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주일을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인가요? 저들은 예배를 주일날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 주일날 그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아니라 주일날 지키면은 그런 교회는 거짓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없대요. 그럼 초대교회는 다 거짓교회인가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쭉 지켜왔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뭔가요? 창조규례예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지 않냐. 그 해방된 자유를 얻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처음에는 창조교회로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저들이 자유를 얻긴 것으로 동기가 바뀌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죄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주의를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한번 안식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날 잘 안식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대대의 표징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요? 이 사인 같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성화시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지켜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식구로 우리를 앉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인과 같은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 있으면 지키고 할 일 있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 창조기이기 때문에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법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꼭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식탁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은 한 믿음의 식구로서 저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건강만 주시면 나는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주일날 행하셨는데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거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날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고 대들거나 심지어 폭행을 하기까지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이런 현상이야말로 이 시대를 어둠과 죄악 가운데로 몰고 가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를 죽여서 온 이스라엘의 악을 제거하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부모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온 나라를 악으로 몰아들여 폐망을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모습은 온 공동체에 하나님의 복을 불러내리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는 그런 자녀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0: 풍성한 은혜가 가득 담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냄새나고 쉽게 더러워지는 발처럼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ITL 카드와 함께 복음을 전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가 되실 것입니다. 제 웹페이지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지금 클릭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발을 가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를 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이 아니지요. 그럼 무엇이 올바른 답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만 아실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으며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이것이 증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답은 그저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한번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모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기대치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른 것은 없어도 인터넷 없이 생활하기에는 너무나도 불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의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이 인터넷이 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대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해보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희 BBN 방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진리 앞에서 갈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말이죠.
1: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여러분들 이 문제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갈 때에, 여러분들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저희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BBN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0: 하나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에서 17장 말씀입니다.
4: 제14장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을 들어 살피시나이까? 나를 주의 앞으로 이끌어서 신문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 날을 정하셨고 그 달 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 제한을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로 쉬게 하사 품꾼같이 그날을 마치게 하옵소서.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지킬지라도 다시 우미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우미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물이 바다에서 줄어지고 하수가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음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가 쉴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기한을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나는 나의 싸우는 모든 날 동안을 참고 놓이기를 기다렸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셨겠고 나는 대답하였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아껴보셨겠나이다. 그러하온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살피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정령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영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보내시오니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오직 자기의 살이 아프고 자기의 마음이 슬플 뿐이니이다.
2: 제15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가로되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으로 그 품에 채우겠느냐? 어찌 유조치 아니한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참으로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폐하여 하나님 앞에 묵도하기를 그치게 하는구나.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택하였구나. 너를 정죄한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너를 쳐서 증거하느니라. 내가 제일 처음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하나님의 모의를 내가 들었느냐? 지혜를 홀로 가졌느냐? 너의 아는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가 알지 못하겠느냐? 너의 깨달은 것이 무엇이기로 우리에게는 없겠느냐? 우리 중에는 머리가 세기도 하고 열로 하기도 하여 내 부친보다 나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위로와 내게 온유하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작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마음에 끌리며 내 눈을 번쩍여 내 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내 입으로 말들을 내느냐? 사람이 무엇이 관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관대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의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네게 보이리니 나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그 열조에게서 받아 숨기지 아니하고 전하여 온 것이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위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었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강포자의 횟수는 작정되었으므로 그 귀에는 놀라운 소리가 들리고 그 형통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 말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의 기다림이 되느니라. 그는 유리하며 식물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한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를 배반함이니라. 그는 목을 굳게 하고 두터운 방패로 하나님을 치려고 달려가나니 그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무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항상 있지 못하며 그 산업이 땅에서 증식하지 못할 것이며 흑암한 데를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에 그가 떠나리라. 그는 스스로 소가 허무한 것을 믿지 말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입니다.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룰 것인즉 그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사곡한 무리는 절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정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악한 생각을 베고 불의를 낳으며 마음의 괴유를 예비한다 하였느니라.
4: 제16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번뇌케 하는 아니자로구나. 허망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격동되어 이같이 대답하는고.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느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말을 지어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나니 잠잠한들 어찌 평안하랴. 이제 주께서 나를 곤고케 하시고 나의 무리를 패괴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양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나의 죄를 증거하나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군박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대적이 되어 뾰족한 눈으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벌리며 나를 전대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경건치 않은 자에게 붙이시며 악인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던져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 살로 나를 사방으로 쏘아 인정없이 내 허리를 뚫고 내 쓸개로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어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우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으로 쉴 곳이 없게 되기를 원하노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보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변백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2: 제 17장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오히려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정컨대 보증물을 주시고 친히 나의 보주가 되옵소서. 주 외에 나로 더불어 손을 칠 자가 누구리이까.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리워 깨닫지 못하게 하셨사오니 그들을 높이지 아니하시리이다. 친구를 지적하여 해를 받게 한 자의 자식들은 눈이 멀지니라. 하나님이 나로 백성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으로 하여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자는 이를 인하여 놀라고 무죄자는 사곡한 자를 인하여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독실히 행하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다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경영 내 마음에 사모하는 바가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이 어두운 데 가깝다 하는구나. 내 소망이 음부로 내 집을 삼음에 있어서 침상을 흑암에 베풀고 무덤더러 너는 내 아비라 구더기더러 너는 내 어미 내 자매라 할진대. 나의 소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소망을 누가 보겠느냐. 흙 속에서 쉴 때에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14장에서 17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북남미를 비롯해서 전 세계 수백 개 지역 방송국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 8개 언어로 인터넷 라디오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BBN 본사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상담을 원하시면 웹사이트에 상담 문의란을 이용하시거나 전화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어로 상담을 원하시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가능합니다. 한국말로는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저희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며 또 함께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 해 동안 가족이나 친구, 친척들로부터 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라는 구원 초청을 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나중에, 그리고 나는 지금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기에 다른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결정을 미루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을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님께 삶을 드리라라고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천국으로 가는 길로 방문하시면 구원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0: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는 우리 사명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에 김경찬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19장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9장을 펴고 함께 공부하기를 원하면서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에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세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면서 적어도 2년 반을 보냈습니다. 바울은 대적도 당했고 축복도 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문을 닫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에 볼 것 같으면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사이에 확연히 드러나는 갈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상 숭배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에 대항하여 외치는 이 소수의 목소리가 지상 명령이란 엄청난 임무 가운데 사라져 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시작한 지 300년이 지나가자 세계 문명화된 곳들에서는 사실적으로 우상 숭배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 우상 숭배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가는 곳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는 타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을 통하여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졌고 또 고대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이 커다란 그리고 엄청난 이 갈등과 대립을 오늘 우리는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23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여기에 이 도로 인하여 라는 말씀은 기독교의 신앙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 즉 길이라는 표현은 기독교 신앙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24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신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적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니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히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느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 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자, 여기서 말씀을 읽는 것을 잠시 멈추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은장색이었고 여행객들이나 사람들이 구입해가는 은감실, 즉 아데미 신전의 작은 모형으로 그 안에 아데미 여신상의 작은 모형도 들어있는 그와 같은 은감실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이 은감실은 아데미라고 부르는 여신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다이아나라는 이 여신의 로마 이름인데 헬라어로는 아데미입니다. 데메드리오는 자기 영업에 닥치는 엄청난 도전이라고 본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의 주된 돈벌이는 여행객들이 에베소를 방문하고 돌아갈 때 은감실을 기념품으로 사가는 데 있었고 또 이것은 기념품 이상으로 그들이 사가지고 돌아가서도 이 다이아나 여신을 섬기게 하는 것 또한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왔을 때 여기에 갈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덴 사람들에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사시고 참된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 즉 돌이나 쇠 같은 것으로 만든 우상으로 예배받지 아니하신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아데미 여신의 숭배는 어떤 식으로 행해졌는지를 잠시 공부하는 것이 유익할 듯 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는 아데미 신상은 마을을 잠깐 벗어나는 곳에 있는 신전에 세워져 있었고 이 신상은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늘로부터 떨어진 것을 가져다가 신전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거대한 운석, 즉 여러 개의 유방을 가진 여자의 형태를 어설프게만 닮은 운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은 여신 아데미의 형상으로 아데미가 하늘에서 인간이 이 신상을 숭배하도록 보냈으며 자기 도시가 여신 아데미를 숭배하는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을 도시 외곽의 습지에다 지었고 수많은 군중들이 아데미에게 숭배하기 위하여 몰려왔습니다. 숭배객들이 숭배를 하고 은감실을 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이 은감실을 팔아서 은장색들은 부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아데미 같은 거짓 신을 믿는 숫자는 점점 줄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아데미를 믿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어 가면서 자연히 은감실의 수요도 줄어들어 은장색들은 점점 더 작은 숫자의 은감실을 만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은장색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이 영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어떤 직종이나 어떤 직종과 또 기독교 사이에 대립이 일어난 것은 이때 처음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자, 사도행전 19장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함께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은장색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하기를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고소의 내용은 사실이었습니다. 바울이 설교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27절 우리의 이 영업만 전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솔직하게 말씀하자면 여기서 데메드리오가 아데미가 추종자를 잇는 것을 걱정해서 바울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가진 동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수입이 줄어서 화가 난 것입니다. 이전보다 수입이 뚝 떨어졌고 우상이 팔리는 수가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자기의 영업이 부진하고 결국 문을 닫을 그와 같은 시점까지 왔기 때문에 걱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직업은 사업으로 존재할 어떤 정당한 권리가 없습니다. 경건치 못한 사업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국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업종들은 장사가 더 이상 되지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말로 삶으로 살아낸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영향을 미쳐서 호색 사업이 문을 닫게 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을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이전에도 그런 갈등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런 갈등이 계속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일어서는 데는 치료해야 할 답이 있습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시대의 성도들 뿐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도 옳은 것과 선한 것을 위하여 일어날 때 치료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데미 숭배는 다산과 풍요의 종교였습니다. 이 말은 아데미 숭배는 부도덕한 행위가 행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배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던 부패하고 타락한 행위들의 단면을 보려면 구약에 나오는 다산과 풍요의 종교에 대해서 읽어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울에게 이 통렬한 비난을 했을 때 듣고 있던 사람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도시가 동요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극장으로 모여들었죠. 이 극장의 규모는 2만 5천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기는 했지만 왜 모였는지 자기 스스로들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누가와 그의 일행이 이 상황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약간은 웃음거리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의 표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 도시가 혼동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가지고 일제히 연극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따르면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서 대면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만류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정신 나간 일이라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변론이 통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인 이유조차 모르고 있었고 어떤 것에도 분으로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시아 관중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혹은 이 말을 혹은 저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들은 진짜로 왜 그곳에 모였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는 모인 사람들 앞에서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인의 신앙과 다르다고 증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사람들은 알렉산더를 보자 그들이 알렉산더를 알았기 때문에 유대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여신 아데미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같은 부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 한 소리로 외쳐 가로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 동안이나 하더니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것은 진정으로 그 연극장에 모여들었던 무리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인들과 에베소에서 새로 믿기 시작한 신자들에게는 시련의 시간이었음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거기엔 갈등이 따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곤란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우리의 전력을 다하여서 우상숭배와 탐심과 음란과 경건치 못한 것과 악한 것에 기꺼이 대항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교훈으로 우리의 심령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은 가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참으로 돌아보면 주님과 함께 겪었던 수많은 세월들 속에 고난과 행복이 교차되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긴 세월을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적으로는 여전히 고통과 가난 가운데 살고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중한 믿음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믿음의 절개를 이어온 많은 사람들이 또한 있습니다. 구약성경 학개서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복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 과거에는 어땠든지 오늘 이후로 복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미국 샬롯 지역에 위치한 BBN 방송은 AM, FM, 위성과 인터넷으로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분들께 생명의 말씀과 하나님을 영어로 얻게 하는 찬양을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독일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8개 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승천하셨으며 우리가 죄 없이 완전한 몸이 되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BBN 방송과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모르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없는 수많은 분들이 저희 방송을 통해 구원받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음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날마다 성경을 펼쳐든 신앙의 동반자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는 중생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모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데요. 제 BBN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기를 원한다라고 마음 다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클릭하셔서 다시 한 번 더 영생 얻는 길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맨 밑에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라는 질문에 믿음으로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시고 남기고 싶은 말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거듭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결단하십시오. 내가 거듭났는지 여전히 의심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GBBN 방송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방송을 들으면서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도 명확한 구원의 진리를 좀 더 설명해주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도록 하는 방법을 저희들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BBN 챗입니다. BBN 챗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원하는 봉사자들이 구원 문제로 고민을 하거나 또 질문하는 분들에게 상세하게 복음을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BBN 챗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으며 또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축복이 저희 BBN 방송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0: 세계 복음화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 세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20세기 지성인의 대표라고도 알려져 있는 장 폴 사르트르는 그의 몰려오는 절망감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임종을 한 달 정도 앞두고는 이렇게 그는 얘기했어요.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나는 소망 가운데 죽게 될 거야. 그리고는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이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소망은 근거가 필요한데 장폴 사르트르의 소망은 실상은 근거가 없는 소망이었습니다. 그의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그는 쓸쓸하게 그가 평생 외쳐왔던 평화, 피스, 피스 그의 철학의 무용함을 스스로 인정하며 죽어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의 근거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셔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시며 멋지게 잔치를 베푸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사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궁극적으로 지적하는 바는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신랑이 되실 그 사건, 당신의 사역의 초기에 공생의 첫 번째 사건으로 당신이 궁극적인 신랑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이 사건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상징적으로 구약성경의 근거를 두어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시사해 주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표적, 믿음, 영광의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표적은 우리의 믿음을 촉발시키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므로 표적은 그 기능을 다 감당하게 됩니다. 곧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로 믿게 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표적들을 행하셨습니다.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잠깐 복습을 제가 합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구약에 약속하신 새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임했음을 새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새로운 창조가 우리의 개개인의 삶 속에 시작되었음을 또한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쁨의 풍성함의 만족감의 상징인 포도주가 고갈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들을 주님 찾아오셔서 종교의 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율법으로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음을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구 부어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친히 당신이 진노의 포도주를 당신이 친히 마시며 우리에게는 생명의 기쁨의 포도주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한 메시아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적으로 교훈 받기 원하는 것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 잔치로 초대해 주십니다. 이 교훈을 나누기 전에 몇 가지 잘못된 이해를 제가 좀 교정하기 원합니다. 이 본문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셨기 때문에 포도주를 우리 믿는 사람이 마음껏 마셔도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핑계 삼아 그리스도인이 술 마시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그러한 노력이 글쎄요 많이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는 우리 욕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뒤틀려고 하는 그러한 대표적인 경우라 생각이 됩니다. 세상 파티에서의 포도주 또는 술은 방탕을 돕는 도구입니다. 적어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를 망가뜨리려는 거기서 이탈해 보려고 하는 그러한 도구로 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참 엄청난 그러한 내용을 읽었어요. 한국의 뭐 장로님 이 주장이 얼마다 이런 게 신문에 공공연히 실리는 것을 봤습니다. 적지 않은 정치인들 소개하는 가운데 왜 또 주량이 거기 들어가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종교는 기독교라 써 있고 주량은 소주 두 병 이렇게 써 있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현실을 적어도 일부 교회의 현실을 대변한다고 여겨 저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수님 포도주 만드시는 이 당시의 상황에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실상은 물에다 3배 또는 10배 이상의 물을 부어 그 포도주를 희석시켜서 포도주를 마시고는 했습니다. 음료수의 기능이 훨씬 더 컸었습니다. 성경은 술 취함에 대해 여러 군데에서 경고합니다. 잠언 20장 1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는 자라고 못박아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32절에 말씀하기를 포도주가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이어서 계속 술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을 통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술 취하지 않으면 되죠. 취하지 않을 때까지 마시면 괜찮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술 취하지 않을 바야 왜 비싼 술을 마십니까? 술은 애초에 취하기 위해 마시는 겁니다. 달리 얘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며 너희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이 서로 상충됨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게 캐테고리컬리 단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된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제로에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기에 아예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도 필요하거니와 성령 충만을 통하여 성령의 컨트롤을 받든지 아니면 술을 마시고 술의 컨트롤을 받든지 대조시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 사이에 술잔을 주고받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행위이며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요소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술을 마셔서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안 계신 걸 제가 확신하기에 그러나 혹 제 음성 듣는 분 가운데 뭐 조금 마셔도 아니요 조금 마실 필요가 전혀 돈만 들어갑니다. 그냥 시원한 냉수를 드세요. 주스를 드세요. 포도주스를 드시면 포도주와 똑같은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스를 매일 한 컵씩 드시면 여러분 심장에 좋아지니까 오늘부터 꼭 포도주스를 한 잔씩 이만큼씩 마시세요. 포도주는 아예 그 많은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또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교정해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부 잘못된 이해에 관하여 어떤 분들은 얘기하기를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캐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론을, 그러한 교리를 세워놨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달리 그러한 교리를 발견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 교리가 틀린 것을 이 본문 자체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하인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즉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모습을 보여준 후에는 사라지고 다시 본문 가운데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본문 이외에 다른 세 곳에 언급되거나 또는 암시되긴 하지만 그러나 그 어느 곳에서도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본문은 성경에 한 곳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소개시켜줘 하기는 빠졌습니다.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캐톨릭이라고 하는 그런 그룹에서는 마리아가 중보자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다시 명명백백하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나님 계시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가 맞바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디 마리아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분의 피를 통하여 지성소에 우리는 담력을 가지고 눈치 보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담대히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하나님을 대면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을 대면하며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 왜 마리아를 끼어넣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이외에 다른 누구를 중보자로 내세우는 것은 반성경적인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요. 하인들의 순종이 이 표적의 열쇠라고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표적에 있어서 기적에 있어서 순종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본문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요한은 하인들의 순종을 하이라이트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인들은 돈 주고 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인들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고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믿고 영광을 보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지만 하인들에 대해서는 요한은 그러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그 순종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본문의 주 방향이 어디로 쏠리고 있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시간적으로 연대기적으로 첫 번째 행하신 그런 표적이기도 하고 이 표적 첫 번이라는 표현은 시작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시다 말씀드렸고 또한 주된 the primary sig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실상 의미상 이 표적은 주된 그런 표현 표적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가난한 한 신혼 부부를 곤궁에서 구해주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모습이 이 본문에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주된 목적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굳이 혼인 예식을 당신의 첫 번째 표적의 장소로 삼으신 것은 새 시대가 도래했으며 포도주의 이미지가 필요했으며 그리고 당신이 곧 신랑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물론 결혼의 신성함도 주님께서 인정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당신이 신랑이심을 강조하기 위해 이 분위기를 택하셔서 첫 번째 혼인 이 표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궁극적인 혼인잔치로 이 사건은 우리를 이끌어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고 싶은 주된 교훈은 포도주가 고갈된 인생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드시던 상황 가운데 마태복음 26장 29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당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는 다시는 내가 이 포도주를 언제까지 안 마신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로 마실 때까지 누구와 함께요? 우리와 함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들과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즉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혼인잔치를 염두에 두시고 조금 기다리라. 나중에 우리 나중에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내 아버지 나라에 가서 새 포도주로 내 혼인잔치를 멋지게 벌리며 거기서 멋있게 맛있게 이 포도주를 함께 나누자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성육신 하셨고 공생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공중에서 우리가 주님 들려오려 주님 만나게 되는 그 순간 그 순간부터 이 땅에는 7년 동안의 환난의 기간이 이어지게 될 것이요 위에서 하늘나라에서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것으로 너희와 함께 우리와 함께 마실 때까지는 다시는 포도주를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며 하나님의 프로페틱 캘린더 예언적인 그러한 달력 하나님께서 이를 전개하시는 달력 가운데 다음 사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환난의 기간일 것이고요. 계시록 19장 7절에 말씀하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 깨끗한 모습으로 단장을 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 혼인잔치를 오늘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1971년 페르시아 건국 2500년을 기념하면서 당시 이란의 왕 팔레비 왕이 잔치를 성대하게 베풀었습니다. 약 1억 불의 비용을 들여가면서 그때 사용한 이 전등, 불빛 이것만 위해서 84만 불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69개의 나라에서 약 600명의 주요 인사, dignitaries가 초대를 받아 이 잔치에 참여했어요. 혹시 거기 받아 가셨던 분 계세요? 우리 가운데? 못 가보셨어요? 안 불렀어요? 1억 불의 돈을 들여서 1억 불의 돈을 들여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자기 나라의 명예를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께서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하나님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시면 온 우주의 왕이신 그분의 혼인잔치를 우리가 가본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성대한 멋지고 또 멋진 잔치에, 그러나 우리가 초대를 받았으며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미리 그 초대장을 남겨주고 가셨어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내가 마실 계획을 갖고 있노라, 그렇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그 초대장을 지금 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기에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고 성도의 선한 착한 행실로 우리의 멋진 인격으로 세마포를 입으며 그 잔치자리에 신부가 되어

80%가 증가한다. 은퇴하신 분들 번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퇴를 평생 열심히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은퇴를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직업 또 우리의 생계, 우리의 사회생활, 은퇴가 가능하겠으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은퇴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은퇴가 사실은 없어요. 목숨을 다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나이가 든 사실에 대해 벌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열심히 평생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아예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은퇴가 없고 단지 뭐가 있어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Are we getting old or are we getting closer? 나이가 들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는가? 죽음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 점점 주저앉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깊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질문이 또한 우리의 답이 명쾌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인생의 어느 과정에 놓여있든지 우리는 관계없이 지금 예수님 직접 만날 혼인잔치 초대장을 들고 그 잔치 자리를 향해서 오늘을 걸어가고 있는 사실을 꼭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초에 고갈된 인생, 내놓을 것이 없는 인생, 잔뜩 갖다 부어놓어도 계속 빠지고 다 새어나가고 손에 남는 것이 없을 만한 그런 인생이었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고갈된 그 인생에 생명의 기쁨의 만족의 포도주를 콸콸콸콸 쏟아 부어 주셨거니와 그것도 모자라서 새 포도주로 너희와 함께 내가 마실 날을 기다린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갈 때까지는 그 새 포도주 안 드시고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 마시시고 기다리신다. 우리 갈 때까지 기다리신다 그랬어요. 그 새 포도주에 가득 잔을 채우고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경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예수님 초림에 관한 예언이 구약에 가득 차 있고 그것이 다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경험하는 바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또 많이 예언을 합니다. 260개의 장이 있는데 약 318개 정도의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30절마다 하나꼴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언급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재림에 관한 약속, 암시 또는 예언은 1845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1800번 이상 예수님의 메시아의 재림에 대해, 초림이 아닌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 사건 한 번 얘기할 때마다 재림 사건에 대해서는 여덟 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강조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그 약속의 공고함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림의 은혜의 결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덟 번 더 힘을 주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초림이 분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은 더더욱 분명한 다음에 벌어질 사건이며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어느 땐가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졸지에 우리가 하늘로 들려 올려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되어 있으며 그 이후로 이 혼인잔치가 전개될 것입니다. 그때야말로 잔을 높이 들며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의 은혜를 영광을 찬양하며 그 부와 지혜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노래하며 우리가 그 앞에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기쁨을 나눌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더 나이가 드는

0: 것이 아니고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유는 우리 속에 주님 주신 초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메인주의 한 호수 앞에 자그마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플렉스테프라는 그런 마을인데 거기는 지형적 요건 때문에 홍수가 자주 범람하는, 이제 몇 달 있지 않으면 곧 또 장마가 찾아오고 그 마을이 홍수에 잠길만한 그러한 상태였지만 마을에서는 그 홍수를 막기 위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주민들은 집을 수리할 일이 있어도 수리를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페인트칠 해봐야 장마가 몰려오고 홍수가 나서 다 휩쓸어가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망가진 창문도 고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그 마을은 점점 더 참 우스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마을이 점점 바뀌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에 대해 한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의 능력도 없다 그랬습니다. 미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늘 능력도 없다. 그렇죠. 장폴 사르트르는 소망을 갈구했지만 스스로 소망에 근거가 없음을 인정하며 불행하게, 정말 비참하게 그의 마지막 인생 마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장마비에 홍수에 휩쓸려갈 인생이 아니요 오히려 화려함과 풍요로움과 말로 다할 수 없는 만족이 기다리고 있는 잔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페인트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망가진 창문을 고쳐야 되는 이유는 우리 인생 휩쓸어갈 것이 아니오 더 멋지게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 정결하고 세마포 옷을 입은 선행생실로 가득 찬 그 모습으로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나팔소리 울려 퍼지며 주님께서 천지를 진동시키며 우리를 찾아오실 날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에, 그것이 우리의 소망의 내용이며 소망의 근거이기도 하기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결코 절망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더 가까이 더 위로 더 그 멋진 포도주의 혼인잔치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치게 될 거예요. 우리 어린 양 그리스도께 향 그리스도 향하여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며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주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리저브해 놓으신, 예약해 놓으신 그 잔치 자리입니다. 그래 우리는 그 자리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해서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는 이유,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뿐이 아니고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의의 면류관 아름다운 포도주 잔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가 되어 순결하게 정결하게 의롭게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만날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힘있게 전진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바요 우리의 갈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정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세상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신영복님의 더불어 숲이라고 하는 책에는 건물 앞에 서서 건물을 바라볼 때에는 그 크기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건물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의 건물인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위에 걸친 외투를 보기 전에 그의 생각과 꿈은 무엇이며 그것들이 누구를 위한 그리고 어디를 향한 것인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나의 외모를 가꾸는 데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인격적인 내면을 가꾸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십자가 승리를 날마다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경화된 66권의 성경이 있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인 경우에는 지금의 성경의 일부분들이 편지체로 쓰여져서 지역교회 교인들에게 돌려져가면서 읽혀졌습니다.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고 은혜를 서로 나누어 가졌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와는 달리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발달된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도구이며 특별히 바른 복음을 전하는 BBN입니다. 여러분께서 BBN을 알리는 사역에 함께 하신다면은 이와 같이 복음을 나누어 가지는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방송을 소개하고 알리는 ITL 카드를 신청하시면 그 일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원하시면 지금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ITL 카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참으로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정치나 국가 간의 분쟁이나 또는 가정과 사람들 간의 잘못된 파괴된 모습이 참으로 가슴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포악하고 메말라 갈지라도 어떤 원칙과 기준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것들도 이제 다 무너지고 없는 듯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되고 소금되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하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와 그리고 사회에 이르기까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0: 십자가의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광야를 건너 수많은 가축들과 함께 점점 다가오고 있을 때,
1: 아유, 큰일 났습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 족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 아니, 아직 멀었다던데 벌써 왔어?
1: 예, 지름길로 온 모양입니다.
3: 그들은 광야의 강도 떼들이라면서요.
1: 그렇습니다. 오는 도중에 닥치는 대로 약탈하고 죽이고 오고 있지요.
0: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오고 있을 때, 그 가는 길목에는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모압이라는 나라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3: 왕이시여,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2: 그러면 이거 큰 전쟁을 해야 하는데.
3: 그들은 무슨 이상한 신이 도와주고 있다고 하던데.
1: 예,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들을 이끌고 있다 합니다.
2: 그 신이 도와주니 전쟁에서 계속 승리를 하고 있단 말이지?
1: 그렇지요.
2: 그럼 우리가 맞서서 싸워도 이길 수가 없지 않은가?
1: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신이 있지 않습니까?
2: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3: 우리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마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불러다가 기도를 한번 올려달라고 부탁해보지요.
2: 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발람 말인가?
3: 예, 지금 세상에 가장 유명한 마술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고 하던데요.
1: 아, 어떤 기도를 해달라고 한단 말인가요?
3: 이스라엘족이 벼락을 맞아 모두 전멸하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노예가 되게 해달라고 해야죠.
2: 아,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요. 그렇지.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그게 뭐 별거 있겠어? 더 훌륭한 신이 나서면 그까지 신은 그냥 납작해지고 말까요?
1: 알겠습니다. 그럼 곧 그 마술사를 불러오겠습니다.
2: 당장 불러.
3: 자, 그냥 가지 말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세요.
1: 예예.
2: 그 공손히 부탁을 하라고. 겁먹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찾아와 달라고 해.
0: 마술사 혹은 예언자라고 불리우는 발람은 당시 그 근처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유명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고 왕이나 큰 부자들만 만나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4: 이봐라.
5: 예, 나으리.
4: 오늘 나를 만나러 중요한 사람이 올 것이다. 그리 알고 손님을 맞이하도록 하여라.
0: 과연 그는 뛰어난 예언자였습니다.
5: 나으리! 나으리 손님이 오셨습니다.
4: 누구라고 하더냐?
5: 예, 모아방의 신하들입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4: 가지고 온 선물이 무엇인고?
5: 예, 황금과 꿀과 향수들입니다.
4: 좋아, 좋아. 안으로 모셔라.
0: 모압 왕의 부하들은 예언자 발람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1: 예언자시여,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4: 무엇을 어떻게 도와달라는 말씀인가요?
1: 이스라엘족에 대하여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4: 이스라엘족이라. 그 혹시 저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그 족속들 말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옆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4: 아, 그래요? 왜 거긴 머물고 있죠?
1: 뻔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겁니다.
4: 하하, 그 야단이로구만.
6: 그놈들은 굶주린 소가 풀밭의 풀을 다 뜯어먹어버리는 것처럼 여기저기 나라를 닥치는 대로 침략하고 있습니다.
4: 안 되죠. 안 되는 말고요.
6: 그러니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언자께서 기도를 올리시고 제사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4: 그 이스라엘 놈들을 꼼짝 못하게 해달라고 말입니까?
6: 그렇습니다. 그놈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군사들이 공격을 할 겁니다. 예언자께서는 그런 능력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그놈들이 꼼짝을 못하고 그 벌판에서 쓰러져 있도록 특별한 기도를 올려주십시오.
4: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죠?
6: 그렇습니다. 그 신을 그냥 꼼짝 못하게 해버려도 크게 도움이 되겠는데요.
4: 여호와 하나님과 내가 한판 싸워본다.
0: 한참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있던 발람.
4: 좋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여기서 자고 가시오. 네, 오늘 밤 그 신을 한번 불러서 물어보도록 하겠소.
0: 당시 최고의 예언자로 알려져 있으니 발람의 능력은 대단했지요.
4: 여호와 신이시여, 여호와 신이시여,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나타나시오. 잠시 나와 얘기를 해봅시다.
0: 깊은 밤에 발람이 주문을 외웁니다.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7: 발람, 네가 나를 찾았느냐?
8: 벌써 나타났구나.
4: 아, 그렇습니다. 제가 잠시 뵙고자 하였습니다.
7: 무슨 일인고?
0: 발람은 겁이 나서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어요.
4: 다름이 아니라 지금 모압에서 왕의 부하들이 와서 나더러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7: 너는 가면 안 된다.
4: 가지 말라고요?
7: 그렇다.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이다. 그러니 아무도 그들을 해칠 수가 없다. 너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
0: 하나님은 사라져버립니다.
8: 이거 안 되겠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난 신은 처음이야. 이런 명령을 거역해서는 안 돼.
0: 왕의 부하들은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빈손으로 돌아가고 말았어요.
2: 아니, 그자가 오지 않겠다고?
1: 예, 겁을 먹은 듯합니다.
3: 선물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2: 글쎄, 내 생각에도 그런 것 같구먼. 그럼 금덩어리를 좀 더 가지고 다시 가보는 것이 좋겠는데.
3: 사람도 좀 더 많이 가도록 하세요. 잔뜩 가서 그 집 마당에 버티고 서서 졸라보세요.
2: 이렇게 말을 해봐. 황금으로 집을 지어줄 수도 있다고 말이야.
0: 결국 왕의 부하들은 더 많은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잔뜩 몰려갔어요.
5: 이걸 어떻게 하지요, 나으리?
1: 아니, 그들이 새까맣게 몰려왔다고?
5: 그렇습니다. 마당에 빽빽히 들어차 있습니다. 선물도 그전보다도 10갑절은 더 가져온 것 같습니다.
1: 이것들이 한번 안 간다고 했으면 그런 줄 알아야지. 에이그, 나는 모르겠다. 그냥 잠이나 잘 테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
0: 발람은 그대로 잠이 들어버리는데 다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7: 발람,
1: 또 나타나셨군요.
7: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모압왕을 만나러 가거라.
1: 예? 아니 가면 안 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7: 아니다. 가거라. 내 그 다음에 너에게 다시 할 일을 알려줄 것이다.
0: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 왕께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러나 그냥 가려다 보니 슬그머니 흑심이 생겼어요.
4: 그 당신들 선물을 많이 가지고 왔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4: 그럼 그거 뭐 이왕 가져온 거 놔두고 가시오.
1: 아, 그럼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4: 얘들아.
5: 예, 나으리.
4: 내가 왕을 만나고 올 테니 이거 선물 꾸러미 내가 올 때까지 잘 치워놓아라.
0: 발람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선물에 욕심을 낸 것이지요. 아무런 보답 없이 그대로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은 다음에야 따랐던 발람. 그는 의기양양한 걸음으로 집을 떠났어요.
1: 자, 갑시다.

0: 그는 나귀를 타고 일행의 앞장을 섭니다. 그리고 마을을 빠져나가고 있는데
1: 저런 무엄한 놈 같으니
0: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고 화를 내십니다.
1: 내 처자를 그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내 명령을 따르는 척하면서 선물 보따리를 받고 가다니.
0: 하나님은 칼을 채워서 천사 한 사람을 내보내셨어요.
1: 저자의 길을 막아라.
2: 예.
0: 천사는 번쩍이는 큰 칼을 들고 쏜살같이 내려와 나귀를 탄 채 가고 있는 발람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나귀의 눈에만 보일 뿐입니다.
3: 왜 그러죠? 왜 갑자기 나귀가 이렇게 날뛰지요?
2: 이게 뭐 먹을 것을 먹었나? 아니 이것도 죽고 싶다. 이 무엄한 것들 갑자기나.
0: 하마터면 밭으로 굴러떨어질 뻔한 발람은 나귀에게 채찍을 퍼부어 간신히 다시 길 위로 올라와 포도밭 사이의 작은 길로 들어섰습니다. 양쪽은 모두 돌담이었어요.
1: 이놈, 어디를 네 마음대로 간단 말이냐?
0: 천사는 다시 그 사이길 앞에 칼을 겨누면서 버티고 섰습니다. 나귀는 울부짖었어요. 좁은 길에서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나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꼬로 앉아버리고 말았어요.
2: 아니, 이놈 먹이 버르장 머리 없는 나같이
0: 다시 무자비하게 나귀를 갈기는 발람. 나귀는 울다 못해 구슬프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4: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는 겁니까?
2: 아니 이게 미쳤나? 이게 나귀가 말을 하고 이게 되더라 이게.
4: 나는 지금까지 나리를 위해서 어떤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때리시다뇨.
0: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발람에게 갑자기 천사의 모습이 보였어요.
5: 누구신가요? 혹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1: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니라.
5: 아이고.
1: 내 너를 죽이려 하였으면 벌써 죽였느니라. 너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0: 발람은 얼른 그 자리에 꿇어 앉았어요.
5: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발 저를 죽이지는 말아주십시오.
1: 아니다. 그대로 가거라.
5: 예?
1: 가되 하나님이 너에게 할 바를 다시 일러주실 것이다.
5: 발람이 오고 있습니다. 오, 이제 살았다. 만세다. 만세야.
6: 선물을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자기가 안 오고 백입니까?
0: 왕궁은 당연 활기가 넘치는데.
5: 자, 꾸물거릴 시간이 없다. 어서 예언자를 산으로 모시고 가자. 언제 이스라엘 놈들이 공격해올지 모르는데 그대로 시간을 낭비할 수가 없다.
0: 산 위에는 이미 기도를 올릴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일곱 개의 제단이 쌓여져 있었고 한 군데마다 모두 양을 잡아 제사를 모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5: 보시오, 예언자시오. 저 광야에 새까맣게 모여있는 것들이 모두 이스라엘 족들입니다.
7: 어, 그렇군요.
0: 바로 눈 아래 벌판에 무수히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족의 천막들, 그리고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들.
5: 여기서 저들을 내려다보면서 기도를 올려주시오. 그대의 신이 나타나서 저 강도 같은 무리들이 모두 쓰러지거나 꼼짝 못하게 만들어달라고요. 저들이 우리를 무서워해서 이곳에서 도망을 가버리게 해주시오.
7: 알겠습니다. 기도를 올려보겠습니다.
0: 발람은 제단 위에 올라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동안 눈을 감은 채 기도를 올리더니 외치기 시작했어요.

0: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1: 보고 있는 왕과 신하들의 얼굴에는 만족한 미소가 떠오릅니다.
2: 이제 기도가 끝나기만 하면 저놈들은 쓰러지기 시작할 것이다.
1: 그러나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는 천만 뜻밖이었어요.
0: 저 이스라엘 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 아니 저 사람이, 아니 저 신의 무슨 소리야.
1: 발람의 외침은 거침없이 이어집니다.
0: 왕이 이스라엘 족을 저주하여 달라고 하라. 어찌 그렇게 할 수가 있으리요. 이스라엘 족은 축복을 받아 사막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며 복되게 살지어다.
1: 왕은 크게 노했어요.
2: 저놈이 미쳤구나. 당장 중지하라. 이리 끌고 오라.
1: 그러나 발람은 알지 못합니다.
0: 저는 그냥 있어도 그냥 기도가 나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만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2: 이런 일이 생기다니.
1: 모두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3: 왕이시여,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필시 그 하나님이란 신이 내린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2: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4: 그렇다면 왕이시여, 우리는 거역할 수가 없습니다.
2: 아니야, 여기는 장소가 안 좋아서 그런지도 몰라. 어디 다른 장소로 옮겨서 지도를 올리게 해보자.
1: 그러나 마찬가지였어요. 일곱 번이나 장소를 옮겨도 발람의 기도는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0: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족속들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의 적을 함께 미워할 것이다.
1: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3: 안 되겠습니다, 왕이시여.
2: 그렇소. 이건 저 예언자가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신이 들어와 대신 말하고 있는 것이야.
4: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2: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단념해야지.
3: 항복을 해버린단 말인가요?
2: 별 수 없지 않소.
1: 결국 모압은 이스라엘에 항복을 하고 맙니다. 이 예언자 발람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도 거스릴 수가 없으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답니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혹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들 가운데 말이 험한 친구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욕을 한다든지 또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지는 않는지 목사님이 궁금한데요. 언제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말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은 곧 사람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말, 진실된 말, 그리고 사랑하는 말을 사용하십니까?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말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의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같은 죄인으로 조롱하였지만 또 다른 편의 사람은 예수님을 죄가 없는 구원자로 믿어서 천국에서 나를 생각해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그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하였는데요. 이처럼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강도에게 나타난 구원의 효력, 바로 24시간 안에 나타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구원은 먼 훗날에 또 죽은 후에나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자마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 사형대 위에서 구원을 즉시로 받았다면 마찬가지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도 지금 구원의 선물을 즉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구원에 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면 지금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구원의 주님을 지금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사이에 보면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이것들이 날마다 새롭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입이 크게 줄어든 어떤 분이 있었는데 3년 동안 생필품 외에는 본인을 위해서 거의 아무것도 산 것이 없답니다. 그리고 검소하게 살아야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자기 물건들을 보니까 너무 초라하고 빛이 바래 있고 그때부터 신선하고 신나는 느낌을 주는 좀 새로운 것들을 그리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것들이 다 식상하고 진부해 보였고 기대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더니 이분은 성경에서 생각지도 않게 격려를 얻었대요.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함락된 후에 예레미야가 쓴 그 애가에서 선지자와 백성들이 입은 슬픔의 상처들은 그 상처들이 기록된 책이긴 하지만은 슬픔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망이 확실하게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긍휼이 무궁하시며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더라. 이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날마다 끊임없이 새롭게 임한다는 것을 생각했던 겁니다. 상황이 우리에게 더 이상도 기대할 것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실지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확실하게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긍휼 안에 우리의 소망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매일 나의 새로움이다. 이제 난 소망의 눈으로 앞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분이 말했어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주신다는 약속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희망을 주고 있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매일 하나님의 확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는 방송을 통해 설교 말씀을 전해줄 좋은 설교자를 찾습니다. 좋은 설교자라면 복음적이고 보수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뤄진 목사님으로 영혼구령과 제자 양육 그리고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의 설교를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섬기시고 계시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런 분들은 아니신지요? 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분들이나 추천해 주실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다면 저희 비비안 한국어 방송에 그분들의 설교 말씀이 담긴 CD나 설교 말씀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검토하여 방송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에게 알려주실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상담 문의란 코너를 이용해 이메일 보내기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설교가 방송을 통해 전해질 때 더욱더 큰 은혜를 나누실 수 있습니다.

0: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부대 소속 군인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설교들을 어떻게 들을래요? 설교 듣고 기분 좋은 사람 거의 없을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여러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종이 설치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죠. 하갈의 아들 이스마일이 이삭을 괴롭혔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로 내쫓겼죠. 분명한 건 뭐냐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을 못 건드려요. 건드리는 즉시 쫓겨납니다. 이 종의 자식을 쫓아내버리라고 예수께서 바로 명령하세요. 그러면 설교자들도 다 쫓겨나야 됩니까? 쫓겨날지만 골라서 합니다. 근데 안 쫓겨나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만 뭘 몰라서 그러는 거지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안 쫓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율법으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그러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이며 우리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에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죄도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할 때 기분 좋을 일은 아마 앞으로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은혜를 경험한 게 언제였는지 압니까? 그게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였어요. 하필이면 기독교 영화를 보면서 막 눈물을 막 제가 흘린 적이 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 줄 압니까? 제가 한번 말했을 텐데 여러분한테 바나바라는 영화 바라바. 그래서 바라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본래 자기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대신 매달리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얻었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총독 앞에 또 붙잡혀갑니다. 여러분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 다시 죄를 졌어요.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어야 살아요. 죽죠. 그런데 이때 바나바가 안 죽어요. 이 바라바가 안 죽은 이유에 대해 총독이 뭐라고 설명하는 줄 압니까?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유월절에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0: 전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네. 아, 저 그 말 듣는 순간 울어버렸어요. 막, 제가 막 눈물이 막 나는 겁니다, 갑자기. 저 그런 은혜 처음 받았어요. 유월절에 살아난 죄수에게는, 유월절에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 죽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서 정말 오랜만에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가 아니라, 영화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니까요. 이 정도로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기 힘들어요, 앞으로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설교 탓이 아니에요.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만 살 수 있으면 설교가 왜 부담스러워요? 성경 공부가 왜 부담스러워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그대로 못 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고 있으면 무섭습니다. 난 구원받기 글렀나 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우리의 죄도, 우리의 죄책감도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느끼게 되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바라바에게 했던 내용이 뭐예요? 유월절날 풀려난 죄수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유월절에 살아난 죄수예요, 우리 모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에게는 사형을 언도할 수 없다는 규례가 하늘나라에는 있어요. 따라서 결코 우리에게 사망을 선고하시지 않는 주님의 그 신실하심이 우리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소망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설교 말씀이나 성경의 내용대로 살지 못해도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셔서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피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1: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을 가족 초대력이며 동료 가기를 원하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을 지금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들에게 개인의 신앙 고백이나 또 간증, 복음 전거 사역에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혹 저희들에게 연락을 하셨는데도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나 또 ITL 카드를 신청하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카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면 번거롭지만 저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귀한 이메일이 간혹 스팸 메일로 분류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자 한자 보내주시는 이메일도 소중하게 여기며 기다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 어떤 계획들을 세우셨습니까? 누구를 만날 것인지, 또 어떤 일들을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이를 출산한다든지 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분들에게는 인생에 있어서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찬양 들려드립니다.

구약 성경 욥기서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는 소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발하여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사람은 죽으면 소멸되나니 그 기운이 끊어진 즉 그가 어디 있느뇨?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본질과 실존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죽음 앞에서 무력한 인간의 이 모습, 과연 이 죽음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올리는 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악의 영원한 형벌과 비극으로부터 새로운 생명과 영원한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이디어를 토론하며 보통 사람들은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작은 마음의 소유자들은 사람들에 관하여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한국어 성경대학에 등록하시면 하나님과 그의 완벽한 말씀 그리고 위대한 꿈과 비전을 소유하게 되어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위대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성경대학의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서로 친한 사람끼리 또는 가족 간에 다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쉽게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 있거나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다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 있으면 절대로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사람은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행동 이전에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입술을 통해서 범죄치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입술의 열매, 그것이 곧 여러분의 심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0: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공급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BN 애청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에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온전히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사역을 목적으로 열심히 섬기시고 계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가 쉬면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필요도 공급해주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런 날이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안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보수적인 교회 어떤 목사님에게 성도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내가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 목사님이 주일날 중국집 가서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 머뭇머뭇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러면 짬뽕은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 우리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쭉 나오는데 왜 목사님 어떤 말씀은 안 지키고 어떤 말씀은 지키고 많이 이렇게 혼동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세 가지 법이 등장을 해요. 의식법과 또 시민법, 두독법이 세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 의식법은 주로 이런 먹는 음식에 대한 규례라든지 또 이 절기에 관한 규례라든지 또 제사, 또 제사장에 관한 규례가 이 의식법이 되겠습니다. 이 의식법은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폐지가 됐습니다.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제사 드릴 이유가 없고요. 또 이 구약시대의 그런 절기들이 물론 어떤 절기들은 지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구약시대에 지켰던 절기들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요. 그런데 이 시민법은 어떤가요? 시민법은 우리가 이 모세의 그런 그 십계명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이 시민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이 십계명 하나하나 다 잘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는데 안식일을 지키지 못할 때는 구약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어요. 또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오계명이 나오는데 그 오계명을 지키지 않은 그런 자녀들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이라든지 한국이란 나라는 신정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시대에 그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십계명 가운데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형법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살인하게 되면 우리가 사형을 받게 된다든지 도둑질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벌금을 문다든지 또 배상을 해야 된다든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이 구약에 나오는 그런 율법 가운데 이 시민법에 해당하는 것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럼 이 도덕법은 어떠냐는 거죠. 이 도덕법이라는 것은 그 십계명의 그런 그 원리이기도 한데요. 이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창조 규례에 의해서 이 안식일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엿새 동안에 이 천지우주만물을 다 짓고 내가 7일째 되는 날 쉬었으니까 너희들도 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쉴 것을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어떻게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식법도 아니고 시민법도 아니고 도덕법, 창조 규례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나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가다 보니까 배고팠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리샤를 뚝뚝 따가지고 이것을 손으로 사사사 비벼가지고 껍데기를 삐낀 다음에 후후 불고 그러고 나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하지 못할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이 탈무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지킵니다. 토라는 성문율법으로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성문으로 글로 남기지 않고 이렇게 말로 한 그런 율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탈무드예요. 그래서 탈무드에 보면 이 미시나라는 것이 있어요. 그 미시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온 율법을 적어놓은 건데 이것을 갖다가 해석한 것이 이 게마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합쳐서 탈무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미시나에 보게 되면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한 39가지가 나와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것들이 많죠. 그중에 보면 절대로 안식일 날은 추수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 날은 절대로 타작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 날은 절대로 키질해서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요. 안식일 날은 음식을 절대 만들어서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스트레이트로 네 가지를 다 어겼어요. 이삭을 뚝 땄어요. 추수한 거예요. 그리고 싹싹싹 비볐어요. 타작을 했네요. 후후후 불었어요. 키질을 했어요. 입에 탁탁 털어놓네. 그 음식 만들어 먹은 거예요. 연달아서 네 가지를 규정을 어겼으니 저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죠. 특별히 율법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규정을 참 지키기를 참 원해요. 그래야 자기들이 확실하게 지키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안 지키는 사람들을 우리가 심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특별히 음식 규례라든지 또 안식일 지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할례를 또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좋아합니다. 율법적인 그런 유대인들은. 그래 그것은 눈에 다 드러나고 안 지키는 것을 잘 감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시나에 보면 하루 2천 걸음을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글자를 써도 하루에 두 글자를 이상을 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물건을 들어도 마른 무화과나무 이상 무게가 나간 것 들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일단 들었으면 그 손만 사용해야지 그 손에 든 것을 이쪽으로 옮기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다. 머리 나쁜 사람은 몰라서 범하기가 딱 쉬워요. 불을 켰으면 끄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이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게 불을 켜고 끄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이라든지 이스라엘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기가 막힌 것이 나오는 게 뭐죠? 층마다 씁니다. 50층이면 50층마다 다 서요. 차라리 걸어가고 말지. 그죠? 왜냐하면 이거 불을 켜고 끄는 것에 걸린다고 자동으로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안식일날은 냉장고 문도 못 열어요. 왜? 냉장고 문을 열면 뭐가 불이 확 켜지죠. 닫으면 꺼지죠.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참 막 다급하면 이방인들을 불러다가 좀 열어달라고 그 안에 저평 좀 꺼내달라고 그런 일들이 우습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놨더니 이 사람들은 거꾸로 안식일을 지킨다고 사람을 괴롭히는 그런 엉뚱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교훈을 주고 계세요. 따라해볼까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주인이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화장실에 들어가면 기가 막힌 걸 볼 거예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싹 사라져버리고 웬 티슈가 눈앞에 놓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날은 절대로 천을 찢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찢는 순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 티슈를 갖다 놨어요. 참 골치 아픈 나라네요. 그렇죠? 예, 좀 쉬라고 그랬더니 그거 지키느라고 진짜 골치 아프게 만들어놨네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바리새인이 도전해 오니까 왜 안식일날 추수했냐, 왜 안식일날 타작했냐, 왜 안식일날 키질했냐, 왜 음식 만들어 먹었냐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얘기를 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죠? 사울이 이 다윗을 쫓아다니니까 도망치다가 노비라는 땅으로 들어갔어요. 노비는 뭐가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성막이 있고 옮겨 다녔는데 성막이 노베에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이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날 안식일이에요. 이제 떡을 갈아, 이제 안식일날 떡을 새떡으로 갈아 이렇게 바꾸거든요.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바꾸는데 먹을 것이 없, 아무것도 없다는 거, 이 떡밖에는. 그랬더니 떡을 달라는 거죠. 우리가 좀 당장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나요? 아이멜렉이 줬습니다, 떡을. 근데 지금 안식일을 범한 거잖아요. 죽었나요? 더군다나 그것도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죽었나요? 안 죽었어요. 그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12장 5절에 보면은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건 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양도 잡아야 되고 뭐 향도 켜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그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 안식일도 예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자비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와셔가지고 서로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걸 가지고 나오기보다는 서로 여러분들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낮아지는 섬김의 자리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안 같은 경우도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지금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금 생명이 내가 안 돌보면 죽는 그런 지경이 있다면 차라리 제사를 안 드리더라도 그 생명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비와 사랑과 의식이 붙어질 때는 사랑과 자비가 먼저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안식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날이다. 안식일이라 그러면 뭐 하냐고요? 선을 행해야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여러분 돌보고 병자 돌보고 마음 상한 사람 위로해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구하는 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믿다가 실족한 사람들을 또 다시 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교회 나와서 열심히 또한 섬기고 하는 그런 일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가르치셨죠.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 사람을 고친 것을 보게 됩니다. 가르치셨어요.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오른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을 상징하죠.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면서 기념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은 어떤 날인가요? 재창조일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일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지키는 안식일은 창조 때부터 예수님의 부활 때까지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분이 부활한 날부터는 초대교회에서는 바로 안식일 다음 날,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주일을 지키기 시작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잘 돌봐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 전하시고 하는 그 일을 하셔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바로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바로 이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도 뭔가요?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말씀으로 인해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소화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이 아닌 첫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토요일 날 안식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는 바로 이 안식일은 한 주의 마지막 날 토요일이 아니라 첫날 바로 오늘이 바로 주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알지만 주일이 첫 번째에 있어요. 어떤 분은 진짜가 그런가 그냥 달력을 봐도 아무 그냥 기억을 안 하셨던가 봐요. 진짜 달력을 보더니 맞네 진짜 주일이 첫 번째 와 있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간의 첫날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 받고 능력 받아서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일주일을 어떻게 사는지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일주일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놓고 보십시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러 모였더니 이 떡을 떼려하였다는 것은 성만찬 예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교회 같은 경우는 또 루터란 처치 같은 경우는 성만찬을 매주일마다 하지요. 그리고 우리 이제 그 개신교회들은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석 달에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그 애찬을 우리가 예배 끝난 다음에 꼭 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는 것은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것을 우리들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리고 매주 첫날에 연부라는 것이 나오죠.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힘드니까 너희들이 잘 모아뒀다가 나한테 달라고 그랬을 때 저들이 그렇게 주일날마다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면서 미리 안 모아놓으면 내가 갈 때 허겁지겁 하려면 힘드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마다 연부 다 이렇게 해서 잘 모아놓을 것을 당부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헌금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주의 날에 주의 날은 바로 이 주일이에요. 바로 주일날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예배드리다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은혜 받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밀라노 칙령이라고 해서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더 이상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기로 그렇게 칙령을 내렸죠. 그래서 더 이상 박해는 그때부터 없어지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 아들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주일을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열두 제자 사도들은 다 태양신을 섬기는 사제인가요? 저들은 예배를 주일날 드렸는데 또 여러분들 주일날 그 토요일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아니라 주일날 지키면은 그런 교회는 거짓 교회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이 없대요. 그럼 초대교회는 다 거짓 교회인가요?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가 쭉 지켜왔고 또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키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뭔가요? 창조규례예요. 하나님께서 6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지켰으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5장 15절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해방됐지 않냐. 그 해방된 자유를 얻은 이 안식일을 지킬 때 그것을 기념하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처음에는 창조규례로 시작해서 출애굽에서 저들이 자유를 얻긴 것으로 동기가 바뀌더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속죄의 완성을 십자가에서 하고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이제는 주일을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동기가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은 한번 안식했죠. 여러분들이 한번 주일날 잘 안식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안식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대대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건 대대의 표징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요? 이 사인 같은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사인과 같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성화시키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영을 우리들에게 허락해서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내가 지켜서 내가 구원을 얻고 내가 지켜서 성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테이블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한 식구로 우리를 앉히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쌓인 것 같은 게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한다는 것은 그냥 시간 있으면 지키고 할 일 있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 창조기이기 때문에 도덕법이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법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꼭 지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정말 식탁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같은 한 믿음의 식구로서 저 여러분들이 그 식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속할 것 딱 한 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걸을 수 있는 내가 정말 일어나 앉을 수 있는 건강만 주시면 나는 안식일을 꼭 지키겠습니다. 주일을 제가 꼭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주시고 속죄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주일날 행하셨는데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일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이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아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못한 것, 선을 행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한 것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돌보고 또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저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놀라운 날이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미국 내시빌 연합침례교회를 섬기시는 이행보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BBN 복음대화방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대화방 홈페이지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들으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통해 볼 때 수많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들의 사역을 돕고 또 이뤄내는 일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많은 동역자와 돕는 손길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도 재정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BN도 지금까지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또 전하는 일에 있어서 남모르게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물질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역이 가능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송 선교 사역에 물질로 또는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통해서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루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내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때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고백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오늘도 온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찬양하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께서 저희 BBN 아이텔 카드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방송을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아이텔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아이텔 카드는 명함 크기에 조그마한 전도지로서 저희 BBN 웹주소와 함께 뒷면에는 복음에 관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이 카드들을 이용해서 BBN 한국어방송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하는 많은 청취자님들이 계신데요. 그러나 이제 새롭게 저희 방송을 듣기 시작한 여러분들께서도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셔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 보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더 알기 원하신 분들께서는 저희 한국어방송 이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방송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BBN 한국어방송입니다.

오래전 막강한 제국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어느 날 나라의 원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글을 하나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글은 내가 비탄에 빠졌을 때에 희망을 주고 행복한 일에 마냥 젖어 있을 때에 교훈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원로들은 심사숙고한 끝에 평범한 반지를 황제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는 이런 글이 써여 있었는데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성경 욥기서 20장 5절 말씀에도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잠시 잠깐 주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늘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었습니다.

구약성경 학계에서 2장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죽을 때까지 사실 자기 소유를 불리고 불리며 사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부터 인간은 제 것을 챙기느라고 싸우고 다투고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깨달아야 할 것은 사실상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의 모든 소유권, 그 주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 당신의 그 모든 소유의 주권을 돌려드릴 때 당신은 비로소 참된 인생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란 죄 용서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죄인으로 남아있어야 하며 우리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참된 능력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기 전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기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능력을 먼저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잠언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금주의 좋은 소식 잠언 23장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18장에서 21장 말씀입니다.
4: 제18장 수와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물에 들어가고 억는 줄을 밟음이며 그 발뒤꿈치는 창에의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임은 기근을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서도 그러하니라.
2: 제19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내 마음을 번뇌케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열 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내가 과연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는 것이니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긍하며 내게 수치될 행위가 있다고 증명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굴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은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포악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간구할지라도 신원함이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지 못하게 하시고 내 첩경에 흑암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벗기시며 나의 면류관을 머리에서 취하시고 사면으로 나를 흐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소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수축하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쳤구나. 나의 형제들로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외인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리며 가까운 친구는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우고한 자와 내 계집종들은 나를 외인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숨을 내 아내가 싫어하며 내 동포들도 혐의하는구나. 어린 아이들이라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대적이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이꺼풀 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기라. 나를 불쌍히 여기라.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핍박하느냐. 내 살을 먹어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워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령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섰을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질고하며 또 이르기를 이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4: 제20장.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므로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오므로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높기가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던 환상처럼 쫓겨가리니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서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녀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 식물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쓸개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다시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그가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도로 주고 삼키지 못할 것이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워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림이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그는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니 그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치 못하겠고 남긴 것이 없이 몰수히 먹으니 그런즉 그 형통함이 오래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고내기 이르리니 모든 고통하는 자의 손이 그에게 닿으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밥 먹을 때에 그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노털이 쏘아 꿰일 것이요 몸에서 그 살을 빼어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느니라. 모든 캄캄한 것이 그의 보물을 위하여 쌓이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사르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일어나 그를 칠 것인즉 그 가산이 패하여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날에 흘러가리니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산업이니라.
2: 제21장.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 초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리우라. 내가 주옥하기만 하여도 답답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지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내어보내니 양떼 같고 그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이 서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의 음부에 내려가느니라.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의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이익을 얻으랴 하는구나. 그들의 복록이 그들의 손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악인의 궤획은 나와 판이하니라. 악인의 등불이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곳게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불려가는 혀같이 되는 일이 몇 번이나 있었느냐.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시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하셔야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지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왕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의 거하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남겨와서 멸망의 날을 기다리움이 되고 멸망의 날을 맞으러 끌려나감이 된다 하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행위를 면박하며 누가 능히 그의 소위를 보응하랴마는 그를 무덤으로 미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고 그 앞선 자가 무수함같이 모든 사람이 그 뒤를 쫓으리라. 이러한즉 너희 위로가 헛되지 아니하냐. 너희의 대답은 거짓뿐이니라.
3: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구약성경 욥기서 18장에서 21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한 해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위대한 사람이었던 아우구스티누스도 그의 고백록 첫장 첫절에서 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그 어디에서도 평안을 얻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문호였던 톨스토이도 그의 참회록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제대로 풀릴 리가 없습니다.